0: 아니라 개인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며 2026년 세계 성장 전망을 3.0%, 2027년은 3.4%로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무역 갈등, 인플레이션 위험 등으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번 전망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으며 호주의 2026년 성장률은 1.9%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부채 증가세가 멈추고 모기지 신청도 감소했으며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중동 긴장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고 미국과 뉴질랜드의 10년 국채 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불안과 선박 공격 증가로 상승해 브렌트유가 배럴당 $78를 넘어섰습니다. 금과 은 가격은 하락했으며 뉴질랜드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당은 이번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이미 높은 생활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즈먼드는 성명을 통해 국민당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더 높은 생활비와 더 높은 실업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즈먼드는 전기요금이 지난 2년 동안 20% 상승했으며 다진 고기와 우유 같은 생활 필수 식품 가격도 올랐고 병원 진료비도 더 비싸졌으며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즈먼드 의원은 국민당 정부가 모든 부담을 중앙은행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뉴질랜드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부가 필요하지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늦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바람은 남풍이 불겠고 오후에는 해안가와 높은 지대를 중심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 금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새벽 무렵까지 한때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한 남풍이 불다가 오전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 아나운서 김춘선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Girl,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구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의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너스픽, TW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즈웰

JM.com, JM필로 국제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초대석과 우리 가락의 향기가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KCM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행복누리, KPACT, Korean Positive Aging Charitable Trust에서는 한국 전문의들과 함께 지난 6월 6일 무료 건강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4명의 전문의들이 강의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KCR 초대석에서는 워크숍 내용을 현장 녹음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은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강의와 질의응답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이은화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이은화라고 하고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응급처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하죠. 응급처치 중에서도. 혹시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에 대해 배워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래되셨더라도?
3: 저희가 작년에 워크숍을 했어요.
2: 아, 네네.
3: 세인트 존의 네, CPR 하시는 분을 모시고 저희가
2: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3: 오늘 다시 리프레시하는 네. 마음으로 네.
2: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의사로 일을 하는 십몇 년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작년이랑은 달라진 게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오듯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이제 CPR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대충 이제 저희 통계가 이거는 이제 1년간의 통계거든요. 연간 병원 밖에서 일하는 심정지가 2,200건 정도가 돼요. 뉴질랜드에서. 그리고 70%가 넘는 게 집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이제 뭔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주위에 계신 분이 CPR을 했다, 심폐소생술을 했다 했을 때 생존율은 2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충격기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건 더 3배 가깝게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무엇을 그 순간에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가족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아까부터 나왔던 4분이 이제 심정지 후 4분 안에 뇌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한 10분 0%라고 되어 있죠. 10분이면 뇌세포는 모두 죽습니다. 그래서 4분 안에 저희가 무슨 행동이나 조치를 하는 게 뇌세포를 살려서 결과적으로 이제 심정지를 저희가 이제 트리트를 했을 때 그 뇌가 어느 정도 펑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전처럼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뇌는 이제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기관 중에 산소에 굉장히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4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10분 이후에는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저희가 흔히 말하는 뇌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심장만 뛰는 삶은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CPR 하면은 심장을 뛰게 한다 혹은 심장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뇌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거고요. 이제 가슴, 심장, 흔히 이제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이 뛰면서 이제 피를 온몸에 보내죠. 가장 중요한 뇌에게도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펌프가 고장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혀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가슴을 눌러서 심장을 누르면서 펌프의 역할을 대신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피 안에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옮기죠. 그래서 산소 그러니까 피가 돌아야만 산소가 중요한 기관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PR을 하면 뇌세포를 최대한 손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앰뷸런스를 구급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뇌를 살리고요. 두 번째는 심장 자체도 이제 피가 필요하고 산소가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세동기를 돌리려면 심장의 그 근육도 살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제 피를 돌리면 온몸에 이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심장에도 피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희가 제세동기로 심장을 다시 시작하게 했을 때 또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디오인데요. 이게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게 심정지 상태에서 몇 번의 압박을 통하면 피가 돌아서 이제 뇌까지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흉부 압박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온몸에 피를 다시 돌게 하는 원래 심장이 하는 역할을 저희가 대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응급 시스템 119가 이제 111이죠. 그러면은 세인트 존스에 연결이 돼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또 특히 당황하면 되던 영어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앰뷸런스 보내달라. 그러니까 앰뷸런스 플리즈.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앰뷸런스 플리즈. 그리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 collapsed. 뭐 collapsed. 그냥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not breathing. Not breathing 하는 순간 앰뷸런스는 무조건 갑니다. 숨을 안 쉬고 있기 때문에 숨을 안 쉬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착하게 주소를 알려드리고 앰뷸런스가 왔을 때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언제 어디서나 전화할 수 있고요. 핸드폰이 잠겨져 있어도 이머전시로 할 수 있고요. 핸드폰에 크레딧이 없어도 112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당황되시겠지만 최대한 이제 중요한 단어 아까 항대로 말씀하셔서 앰뷸런스를 가장 빠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그럼 닥터즈 ABCD로 배우셨을까요? 세인트 존스 오셨을 때? 네. 이제 이건 저희가 응급처치 순서 쉽게 외우기 이제 Doctors ABCD라고 하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처음 D는 Danger예요. 구조자가 안전한 게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전기가 흐를 수 있다거나 차가 막 쌩쌩 지나다닌다거나 불이 났다거나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안 되죠. 그래서 우선은 Danger를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response 반응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제 쓰러지신 분이 그 다음에 stand for help.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먼저 흉부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stand for help가 먼저 와요. 그 이유는 앰뷸런스가 먼저 와야 되고요. 제세동기가 먼저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help를 먼저 하시고 나서 이제 기도 체크하시고 호흡 체크하시고 그 후에 가슴 압박하시고 그 뒤에 제세동기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위험 확인하시고요. 리스폰스는 어깨 보통 어깨 두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죠. 이 등으로 하면 제 말 들리세요? 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이름을 아시면 이름 부르는 거 굉장히 좋고요. 큰 소리로 몸을 터치를 해서 반응을 하시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 반응이 없다, 도움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게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앰뷸런스 불러주세요 하고 계속 하시면 다들 딴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경 쓰신 분 눈을 마주치고 111에 신고하고 제세동기를 가져와 주세요. 영어로는 또 심플하게 말하자면 Please ring 111 for an ambulance and bring me AED가 이제 자동 제세동기를 줄여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도 충분히 의사소통은 되십니다. 만약에 외국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가서
도움을 요청을

동안 기도 확보와 호흡 확인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저기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저기 되게 크게 있는 게 혀거든요. 이게 혀가 이제 다 근육이 이제 느슨해지니까 혀가 밑으로 떨어져요. 떨어져서 지금 기도가 열려있지가 않죠. 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의식이 없으실 경우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기도를 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누우시는데 여기를 살짝 들어주시고 턱을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근데 또 너무 이렇게 깊게 누르시면은 혀를 또 눌러서 입부분에서 막히게 돼요. 그래서 턱뼈 여기 있으시죠? 턱뼈 위로 올려주시고 그 이 머리를 살짝 젖혀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틱 된 것처럼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입안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입안에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 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입안에 만약에 누가 봐도 큰 이물질이 있으면 그건 제거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호흡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까 이 그림이 아주 좋은데 가슴에 이제 손을 대고 그러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귀를 입과 코에 대고 숨쉬는 게 따뜻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소리로 들으실 수도 있으세요. 약 10초간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고 숨이 고르지 못한 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숨이 고르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르지 못한 숨이나 아예 숨을 쉬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곧장 이제 흉부 압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흉부 압박은 가슴 정중앙에 자세히 이건 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5에서 6cm 정도. 생각보다 강해요. 5, 6cm면은 꽤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은 상당히 이제 깊게 누르셔야 되고 강하게 눌러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 약 1초에 두 번을 누르는 거거든요. 이것도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걸로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4, 5cm 지금 5, 6cm 죄송해요. 이제 누르고 있죠. 그리고 속도는 이 정도 속도 100에서 120회 정도. 근데 이제 또 이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만약에 손을 떼면 피는 흐르지 않아요. 그쵸? 손을 떼자마자 피는 흐르지 않고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러면 왜 그 깊이와 그 속도가 중요한지 또 이 비디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건 너무 얕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얕게 누르면 전혀 뇌까지 피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게 누르는 거는 안 되죠. 너무 천천히 눌러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눌러도 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심장에 피가 모일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모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보통은 이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때문에 더 빨리 누르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더 빨리 누르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얕고 늦게 누르면 지금 보시는 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와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제 배우셨으니까 어디에다가 눌러야 될까요? 가슴 정중앙이 어디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 가장 큰 뼈가 있잖아요. 목 밑에부터 가슴 밑에까지. 거기 밑에 3분의 1 지점.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젖꼭지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너무 낮게 누르시면 위를 압박하게 되거든요. 위를 압박하면 토가 하겠죠. 그리고 그 토가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눌러주시는 거 중요하시고요. 이거 사진에서도 약간 위에 있는 느낌을 이제 그림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와서 뭐 해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실까요? 배우셨으면? 아니면 보통 CPR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흉부 압박. 제가 남편이랑 엄마한테도 물어봤어요. 흉부 압박 어떻게 하는 거냐.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네. 많이 기억하시네요. 이제 아주 커먼하게 잘못되는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렇게 하면 너무 빨리 지쳐요. 지금 저희가 몇 분을 CPR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제대로 된 테크닉으로 해도 2분 사실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몇 초 못 하고 내가 힘들어지면은 제대로 그 강하고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사실 없잖아요.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무게를 실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주신 대로 거기에 올라갈 수는 없게 피는 게 중요하시고요. 팔을 피셔야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모든 무게는 이쪽 손바닥 이쪽으로 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90도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죠. 이래야 가장 안 지치고 가장 이제 그 깊이와 속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모든 힘이 가장 이제 한 포인트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것보다 모든 힘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저는 CPR을 해야 되면 침대 위에 올라가서 해요. 그래야 이제 더 많은 무게와 힘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바닥에 계시니까 무릎 꿇고 여기 사진 보여주신 대로 무릎 꿇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자동심장 충격기예요. 이제 또 흔하게 아까도 잠깐씩 말씀드렸지만 이제 흔하게 생각하시는 게 CPR을 하면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냐, 그 흉부 압박이 심장 마사지를 해서 심장이 다시 뛰는 게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심장 충격기 그 AED라는 게 전기를 이용해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심장 충격기를 해야 심장은 다시 뜁니다. CPR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를 통하게 하는 것뿐이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뇌세포를 그동안 살려주는 거고 최대한 빠르게 자동 심장 충격기, 그래서 아까 전에도 가서 앰뷸런스 부르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달라고 했던 것처럼 빠르게 이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생존율은 70%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사용법 혹시 AED도 배우셨을까요, 예전에? 종류가 되게 많아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선 여기에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딱 보시면 이제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자체가 있고요. 패드가 같이 나와요. 패드는 두 개가 있고 지금 열려지면 그림으로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만 보고 붙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고요. 파워 온. 보통 버튼, 버튼도 몇 개 없어요. 버튼도 몇 개 없고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선 파워 온 하시고요. 패드를 왼쪽 쇄골뼈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옆구리 가슴 살짝 밑에 옆구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해주시고 패드를 이제 여기 아까 끼는 거 보셨죠? 커넥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리가 나와요. Analyzing the rhythm. 그래서 무슨 리듬으로 심장이 뛰고 있는지를 하는 동안, 이 동안은 이제 환자를 건드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그런 게 다 이제 얘가 애널라이즈 하는데 이게 같이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드를 붙이고서는 손을 다 떼셔야 됩니다. 손을 떼시고 아무도 손이든 발이든 만지지 않는 상태, 이거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애널라이즈를 하고 이 리듬이 만약에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에서 shock advised 라는 목소리가 다 나올 거예요. shock advised 하면은 알아서 자기가 차징을 합니다. 차징을 하면 뭐 삥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안 나는 것도 있고요. 알아서 차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짝반짝 빛나게 돼요. 이 마지막 버튼이 반짝반짝 빛나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걸 눌러서 전기 충격을 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때 만지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전기는 다 사람 몸을 통해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께서

확실히 아무도 안 만지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마지막 버튼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이 살짝 요 정도 뭐 살짝 트위치하는 거는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심장 충격을 줬기 때문에 그게 온몸에 있는 모든 근육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흉부압박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 번의 심장 충격으로 심장이 이제 다시 뛰었다. 뛰어서 이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숨을 다시 쉰다거나 뭐 기침을 하신다거나 눈을 번쩍 뜨는 분도 계시고 CPR은 절대 이제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 흉부압박을 하는데 일어나셔서 뭐 손을 치우라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흉부압박을 멈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어느 사인이라도 보이면 그때는 이제 흉부압박을 멈추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 여기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ED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오클랜드 안에 4,800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를 하면 1번이 죄송합니다. AED 하면은 이제 처음 딱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4,800개 이상이 지금 오클랜드에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케이션을 찾으면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1번부터 나와요. 49m 안에 이 벽 지금 여기 철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있고 이런 걸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공공기관이면 웬만하면 있고 뭐 GP 당연히 있고 병원들 있고 가정 집에 계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신 분들도 여기에 이제 등록을 했으면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end for help 하셨을 때 알아주시면은 편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앰뷸런스를 부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딱 말씀을 하시고 사람이 숨을 안 쉰다, 쓰러졌다 하면 몇 분 안에 도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러면 손주분 계신 분도 많고 소아 혹은 영아, 성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선 소아의 경우는 심장 자체의 문제보다 저산소증 때문에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 인공호흡이 사실은 어른도 뭐 누르는 거 몇 번, 숨 몇 번 이게 예전엔 보편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른들은 심장을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의사들이 아닌 이상 이런 걸 제대로 이제 그걸 받지 않은 이상 훈련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자 해서 그냥 계속 CPR만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인공호흡을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흉부압박 30번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세면서 하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인공호흡을 2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흉부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심장 다시 뛰게 하는 AED는 패드는 이제 가슴 앞뒤에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드가 너무 커요. 애기들이 쓰기에는 이렇게 하면 붙어버리거든요. 앞뒤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냥 AED 중에서 소아용이 되는 버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건 명시되어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모드로 들어가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냥 이거는 딱 하나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다 괜찮습니다. 1세 이상이면은 그래도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안 주는 것보다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냥 아까 배우신 대로 그 순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1세 이제 미만은 너무 세요. 전기 충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계속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돌려서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1세 미만 아기한테 아까 저희가 한 것처럼 하면 너무 세요. 너무 세기 때문에 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가슴을 안아주시고 위치는 똑같아요. 그 젖꼭지 사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얘기했는데 이러면 계속 움직이

0: 이제는 모든 영화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들이 다른 게 아기가 이 뒤쪽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일자로 누우면 거의 바닥에 놓으면 거의 기도는 막혀요. 100%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는 이제 뭐 타월 같은 거를 요 밑에 깔아준다고 해요. 타월 같은 걸 돌아서 밑에 깔아주면 보시듯이 기도가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CPR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아기인 경우는 코와 입을 한 번에 막으셔도 돼요. 코와 입을 해서 인공호흡 2회. 그리고 크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만 하실 때 그냥 내가 원래 숨 쉬는 그 정도로 후후 해주시면 되고요. 1세 이상은 압박 방법은 두 손 너무 셀 수 있어요. 한 손으로, 그러니까 깍지만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슴 두께는 3분의 1이라고 봐요. 보통 5cm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호흡은 중요하고요. 이제 요약해드리자면 신고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111 오는 게 가장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CPR 위치 중요하고요. 가슴 중안에 살짝 하단 젖꼭지 사이 생각해주시면 되고 팔꿈치를 펴고 몸무게를 실어서 수직 압박해주시고요. 강하고 빠르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1초에 두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생중징후가 보일 때까지 계속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압박 시 최대한 끊어지지 않게, 아까 보셨죠? 조금 가슴에서 떼는 순간 피는 안 돌고 그게 다시 돌게 하려면 몇 번의 압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진다, 뭐 5분, 10분이 된다 이러면 한 분이서 절대 5분, 10분은 못 하세요. 제대로 하시면. 그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게 이제 권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최대한 빠른 심장 충격.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1: 인공호흡을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기도를 열고 아까 이 포지션으로 놨죠. 코를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숨 쉴 때 코 나갈 수 있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입을 다 가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커버가 없어가지고. 그냥 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숨 쉴 때도 그렇게 보통 크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코를 막으시고 기도는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네, 코를 막아주시고
1: 내가 어떻게 불어넣으세요?
0: 그렇죠. 불어서 넣어주신다. 네. 제 숨을 불어서 네. 후. 성인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두 명이다. 구조자가 두 명 이상이다. 그래서 한 명이 인공호흡만 할 수 있고 한 명이 심장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이 있다. 이걸 잘할 수 있다. 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30대 2 똑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조건 흉부 압박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숨을 안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돌려서 뇌세포를 살리는 게 이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30대 2로 했는데 이제 뭐 의사가 아니시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하기에는 힘들어요. 정말로 그 상황이 특히 가족이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가족이 쓰러져서 심장이 멈춰서 그 상태에서 더 헷갈리고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자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부 압박이다. 그래서 몇 번인지 카운트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30번을 했나? 35번을 했나? 그래서 이제 말을 하면서 하면 다른 분도 듣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냥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화를 그러면 아까 이제 혼자 계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혼자 집에 혼자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시면 스피커폰으로 원원원 하시면서 흉부 압박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라, 이거 CPR 자체 이런 걸 다 설명을 이제 앰뷸런스에서 해 주실 거고 하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흉부 압박 오늘 배우셨으니까 가능한 한 빠르게 흉부 압박 하시면서 전화를 하시는 게 좋죠. 하임릭도 사실은 이제 저 이상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면 걱정 없거든요. 위로 들어가면 음식이 당연히 위로 가는 거잖아요. 걱정되는 건 이제 그게 기도로 가서 호흡기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체스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분들도 아까 CPR 하시는 그 부분을 주먹으로 하셔서 뒤에서 올리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꾹꾹 네, 꾹꾹 깊게 뒤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아기들이 훨씬 많죠. 아기들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정도 어린애면은 머리 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 등을 펴주시면 돼요. 네. 근데 물론 이 정도 사이즈여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큰 아기들은 이제 어른처럼 보통 애들이 뭐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상태인 경우 많아요. 그때 이제 조금 큰 아이들도 그렇다고 하면은 등 쳐주시면 돼요. 등을 쳐주시고 그렇게 해도 안 나왔다 하면은
2: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아닙니다.
2: 물론
0: 감사합니다.
2: 저희가 한 작년이었죠? 작년 요맘때쯤에 저희가 세인트 존하고 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몇 분 참석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이 처음 들으신 네.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굉장히 유익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KPCT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체리티블 트러스트에서는 4명의 한국 전문의들과 함께 지난 6월 6일 무료 건강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은화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강의와 질의응답 내용을 현장 녹음하여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동 작곡의 산포 가는 길을 들어보셨습니다. 정월 대보름이면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방에서는 정월 대보름이나 추석에는 강강술래를 했었는데요. 주로 해남, 완도, 무안, 진도 등 전라남도 해안 일대에서 성행됐었습니다. 노래와 무용, 놀이가 혼합된 부녀자들의 놀이죠. 오늘은 노래로서의 강강술래를 앞소리의 박양덕, 해금의 이생강, 아쟁의 윤윤석, 검은고 김무길, 장고 정화영의 소리로 강강술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강강술래를 박양덕의 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가야금 곡 하나, 영화 인어공주 삽입곡인 언더더시를 곽재영이 편곡하고 광주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언더더시를 들으시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TWOA 비즈니스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보이스 오브 엔젤 이주엘닷컴 JM필로우 국제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1: Boy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 365일 건강하세요.
1: 365

0: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5%로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기업의 이익 배분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대규모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위해 기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3종 기도 후 스페인어로 메시지를 전하며 최근 발생한 두 차례의 강력한 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깊은 연대와 위로를 표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라과이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수도 카라카스 인근 지역에도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와 피해 주민들이 발생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영적인 위로를 전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구조와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황은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희망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OCR을 인상한 가운데 재무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올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중앙은행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5%로 올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차입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많은 은행들이 이미 이러한 금리 인상을 대출금리의 상당 부분 반영해 놓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경제활동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 중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윌리스 장관은 이러한 전망이 곧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윌리스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지를 아직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중앙은행도 성명에서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를 지켜볼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확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중동 휴전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기적인 물가 상승은 최근 비용 증가가 실제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은 정부가 중국이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뉴질랜드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월요일 모의 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남태평양을 향해 시험 발사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이번 시험 발사가 용납할 수 없고 환영할 수 없는 일이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히면서 뉴질랜드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중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모닝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번 행동이 태평양 국가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강력한 비핵 원칙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때문에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윌리스 장관은 이번 사태가 뉴질랜드가 호주를 비롯한 태평양 국가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의 부대표 카멜 세플로니는 중국의 이번 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플로니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그 점에서는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뉴질랜드 연금의 소득자산 심사 도입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여전히 연간 18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은 전체의 2%를 조금 넘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고소득자들에게도 뉴질랜드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 과세연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9%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고 3.6%는 15만 달러 이상, 2.1%는 18만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뉴질랜드 연금을 전액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 예를 들어 구직자 지원수당을 받는 사람은 가구 기준으로 주당 160달러 이상을 벌기 시작하면 수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웨스트팩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리 에콜드는 뉴질랜드 연금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득 자산 심사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 샤무빌 에쿱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재무부는 현재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뉴질랜드 연금 수급자 대비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 영어를 잘하면 당신의 삶이 쉬워질 것입니다. 다이나스픽에서는 뉴질랜드 국가인증 풀타임 영어 수료 프로그램들을 오클랜드의 5개 캠퍼스에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영어 수준에 따라 초급부터 고급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말하기부터 듣기, 읽기 및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당 학교 수업 12시간에서 15시간, 온라인 학습 20시간에서 22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가 완료되면 뉴질랜드 교육평가기관 NZQ에서 발행하는 영어과정 수료증이 수여되며 모든 뉴질랜드 시민권자, 영주권자 및 난민들은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courses@dynaspeak.ac.nz 또는 전화 0800-355-344로 연락 주십시오. 다이나스페이.
0: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미 높은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의 재무담당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즈는 성명을 통해 국민당은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집권 2년 반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더 높은 생활비와 더 높은 실업률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에드먼즈는 전기요금이 지난 2년 동안 20% 상승했으며 다진 고기와 우유 같은 생활 필수 식품 가격도 올랐고 병원 진료비도 더 비싸졌고 이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때는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니콜라 윌리스 장관이 빠르게 자신들의 공로라고 주장했다며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게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먼즈 의원은 국민당 정부가 모든 부담을 중앙은행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에드먼즈는 뉴질랜드에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정부가 필요하지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오히려 상황을 더욱